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Yeah!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9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주 후에는 입수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가는데 호법 분기점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차량 지금은 갓길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6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여주 서부, 양평 서부, 경남 사천, 하동 북부, 산청 서남부, 합천 서북부, 전남 보성, 고흥 북부, 무안 북부,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시 서부, 충북 청주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노약자분들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버스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이고요. 4, 5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고 관련 차량들도 서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2km 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고 없도록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도로에는 주말과 휴가철을 맞아 나들이 떠나는 차량들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부터 봉평터널 사이 군데군데 밀리면서 총 20km 정도 구간에서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2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신설된 최상위 폭염 경고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발표되는데요.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라서 되도록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같은 날에도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데 동화면세점 앞에서 하위 3개의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9: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광양과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 양산, 그리고 대구 달성 지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8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시원한 실내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시로 물을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어젠 정체 구간이 많았던 고속도로지만 오늘은 대체로 소통 원활합니다. 다만 폭염 속에 고장차는 속출하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상주 부근과 규산 부근에도 각각 고장차가 있고 반대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쪽으로 정체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면원에서 봉평터널 쪽으로 짧은 구간 밀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최강일구입니다. 경북 영주의 햇사과가 막 출하되기 시작했답니다. 비와 태풍을 다 이겨내고 연두빛 자태를 뽐내는데요. 1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과, 여름 사과의 상큼함과 신선함이 입안 가득히 들어옵니다. 사과를 먹는 법 이렇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고, 손으로 한번 꽉 쥐어보고, 향기 좀 맡아보고, 한 입 꽉 깨물어도 보고. 사과이지만 가을처럼 붉은 것이 아닌 숲의 푸르름을 두른 사과. 더위에 또 긴 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번쩍 깨워줍니다. 7월 25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발할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조용필 바운스

그러고 보니 오늘 중복이네요. 삼계탕도 좋고 장어도 좋지만요. 햇사과로 더위를 이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사과 한 알에 7월에 햇살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여름 사과에서 여름의 맛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꼬가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이어서 네가 인간이야 호통의 달인 개그맨 최국과 함께 대신 환해주는 남자 하겠습니다. 힘든 싱어 가왕 출신이죠. 천가연 씨가 부릅니다. 말리동 고개를

0: 때문에 미치겠다. 돈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기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삼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었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린다.
1: 구이구이 채우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허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욱씨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0: 반팔에 네.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돌아다녀도 돼요?
1: 여름이잖아요. 여름?
0: 여름?
1: 네.
0: 괜찮냐고 그렇게 해도 되죠.
1: 네?
0: 그렇게 하고.
1: 아니 뭐래.
0: 네? 아 연예인이 다 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1: 안 봐요. 안 봐.
0: 왜 안 봐?
1: 아, 내가 연예인이에요?
0: 연예인이 지금 뭐야?
1: 아니, 저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0: 일반인.
1: 일반인. 저는, 어.
0: 아이고, 지금 비 와요, 지금 밖에?
1: 네, 지금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음침하게.
0: 저 인천에 저 쿠팡 서해, 인천 서해구라는 동네가 있나 보죠?
1: 서해구요?
0: 네.
1: 서해구로 처음 들어봤는데.
0: 지금. 서해구로 돼 있던데.
1: 저도 인천 사람인데.
0: 네, 그러니까. 아, 인천 사람이니까 내가 물어보면. 아직도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아, 좀 빨리 좀 진압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1: 왜 불이 나는지 모르겠네.
0: 예. 자, 문자 안내를 좀 거기 적혀있는
1: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다들 아까 뭐 들으셨잖아요.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그런 코너고 장사 가운데서 짜증나시는 분들 그리고 막 갑질 당하신 분들 돈 떼인 분들 뭐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대신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많이 남아있으니까 선물도 꼭 받아가시고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메신저 TBS 앱 여기는 무료라는데요.
0: 여보세요.
1: 네?
0: 아, 좀 성의 있게 읽어.
1: 아니, 모르겠어. 아, 그냥 여기 다들.
0: 출연료 안 준다고, 요 막 읽고 그러냐.
1: 다들 아시잖아. 아이. 아시잖아, 다들. 이거 어떻게 부르지? 샵 0951.
0: 아니, 그래도 그 요식 행위 아니냐? 그건 제대로 읽어드려야지. 아유, 그냥 하기 싫은 거 말이야. 억지 읽듯이 말이지.
1: 말씀하세요. 이걸 네? 이렇게 읽어야 네. 되게 노련해 보이고.
0: 아, 이 컨셉이야?
1: 네.
0: 아, 일부러 그런 거구나.
1: 말 잘해 보여요.
0: 네, 알았어요. 아, 인천 서해구가 파블로까지 올려놨는데.
1: 네.
0: 7월에, 이번 달에 처음 생긴 구라네? 인천 서구의 아~ 일부가 서해구로 분구가 됐대.
1: 아, 그렇구나.
0: 아니, 인천 사람이면서 서구 생긴 걸 몰랐어?
1: 아니, 저
0: 서해구를?
1: 구가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죠.
0: 아니, 인천 서구에 살지 않아, 지금?
1: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네. 저도 서구 살잖아요.
0: 그러니까 서구에서 일부가 서해구가 됐대잖아.
1: 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이제 서구에서 검단구로 바뀌었거든요.
0: 여기는 네. 3809님이 보냈네. 인천 서구가요. 검단구하고 서해구로 바뀌었어요.
1: 네, 근데 서해구는 내가 못 들었어요. 검단구는.
0: 자기 알았는데. 동네 검단구만 알고.
1: 네.
0: 서해구.
1: 서구가, 인천 서구가 인구가 60만인 거예요. 60만. 한 구가.
0: 오, 그래, 네. 분구를 해버렸구나.
1: 그래서 이제 나눠버린
0: 30만씩.
1: 네, 그 전, 유정복 전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이렇게 나눠놨는데.
0: 네.
1: 예,
0: 네,
1: 안타깝습니다. 떨어지셔가지고.
0: 그러면 전에 인천 서구면은 60만이 살면 국회의원 몇 명 나왔어, 거기는?
1: 네?
0: 인천 서구에.
1: 서구에?

0: 아예요. 어떤 남자분이 담배 피우면서 담배 꽁초를 뒤로 던지는데 이거 진짜 무슨
1: 아,
0: 매너입니까?
1: 진짜.
0: 예. 저는 지금 신호 받고 차 정차할 때 이렇게 문자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예. 제대로 하고 계시다.
1: 아,
0: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야,
1: 그게 좀
0: 사람은.
1: 찔리셨나 보지?
0: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도 문을 내려고, 문 내려놓고 차 안에 빗물 들어가는데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담배 꽁초 주워서 그 아저씨 차 안에 다시 넣어주고 싶네요.
1: 야, 그 네가
0: 야,
1: 인간이야?
0: 그렇지. 아이.
1: 왜, 저, 큰일 나?
0: 야,
1: 뒤에
0: 좋아요.
1: 그 운전하는 사람들, 괜히 담배꽁초 맞으면 어떡하려고
0: 그렇지.
1: 그래? 왜 담배꽁초를 뒤로 던져? 그냥 떨어뜨려, 밑으로!
0: 그냥 떨어뜨리면 어떡해. 밖에다 던지라고 그러면 어떡해, 이 사람아. 네가 인간이야? 예? 안에서
1: 왜
0: 정리해야지.
1: 뒤로 던져, 왜? 그니까, 다시 먹어, 그냥 먹어! 먹어! 입에다 쳐넣어, 그냥! 어디서 그냥.
0: 야.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으로 보내버릴까 보다, 진짜.
0: 아, 좋아, 좋아.
1: 화성 보내버려가지고 화성에서
0: 화성에서 담배 펴, 그래.
1: 우주복이랑 헬멧 다싹다 벗겨버릴까 보다, 그냥. 화성에서 펴, 화성에서.
0: 그쵸, 화성에서 비우라.
1: 실컷 펴, 실컷, 화성에서, 그냥. 지구로 돌아올 생각 하지 마!
0: 야, 최국이가 이 첫그 사례부터 아주 포효하고 있어. 야,
1: 근데
0: 사자 같아, 사자.
1: 지난번에 제가 뭐 유튜브를 영상을 봤는데,
0: 네.
1: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뭐 이렇게 로켓이 있나 봐요.
0: 스타쉽.
1: 그게 스타쉽인가?
0: 아, 스타쉽 로켓.
1: 아니, 그게 우주로 갔다가
0: 팔콘인가 뭐 있잖아,
1: 네,
0: 팔콘.
1: 다시 귀환을 하는 건가? 뭐 그런
0: 내려오는
1: 내용인데
0: 거지.
1: 내려오는데
0: 그 산발이가 그대로 착지하잖아.
1: 아니, 아니. 이제 지구로 이제 귀환을 하는데
0: 그래.
1: 우주선이
0: 그래.
1: 미사일인가? 아, 로켓이죠?
0: 예.
1: 로켓이 이제 귀환을 하잖아.
0: 예.
1: 근데 그 발사했던 발사대에
0: 예.
1: 그대로 다시 딱 정찰을
0: 너
1: 하더라고.
0: 그거 언제 봤는데?
1: 그저께요.
0: 그게
1: 왜, 오래된 거예요?
0: 언제쯤 얘기인데, 이 사람아.
1: 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0: 벌써 한 4년은 된 얘기야, 그거.
1: 아, 진짜?
0: 그럼.
1: 깜짝 놀랐어.
0: 그거 발사대에서 올라갔다가
1: 다시 이렇게 박히더라고.
0: 아, 그러니까 기술이지.
1: 네.
0: 그게 기술인 거지.
1: 와, 진짜?
0: 그거 4년 전부터 시작한 거야.
1: 4년 전 거예요?
0: 그래. 그리고 이번에 처음, 그저께 봤다고?
1: 처음 봤어요.
0: 야, 대단하다, 너. 그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야.
1: 아, 진짜요?
0: 딱 올라갔다가 이제 네. 그 추진체 있잖아.
1: 네네네.
0: 그게 이제 로켓에서 저 우주로 날아가고
1: 네.
0: 그 놈이 이제 지구에 떨어지는데
1: 네.
0: 발사체에 그대로 안착하잖아.
1: 그러니까.
0: 그걸 본 거고
1: 네.
0: 또 하나 있어.
1: 또 뭐?
0: 또 하나가 있는데 젓가락 같은 시스템이 돼가지고
1: 네.
0: 발사체에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쇳덩이를
1: 네.
0: 걸어놨거든. 거기에 얘가 또 딱 걸리는 거야. 젓가락 걸리는 건데.
1: 그렇듯이. 근데
0: 있어.
1: 근데 발사대에다가 왜 다시 장착시키는 거야?
0: 그거는 재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1: 아, 로켓을?
0: 로켓이 아니라 그 추진체.
1: 추진체를?
0: 그렇지.
1: 아, 재활용을
0: 너
1: 한다고?
0: 추진체를 먹고 로켓이 뭔지는 아냐?
1: 아, 일론 머스크 좀 돈이 좀 없나?
0: 아,
1: 왜 재활용을 해?
0: 세계 최고 가쁜데. 그 비싸니까.
1: 새 걸로 하지.
0: 그 추진체가 엄청
1: 아,
0: 비싸.
1: 진짜.
0: 지금까지는 한 번 쓰고 버렸잖아요.
1: 일론 머스크 알뜰하네. 사람이.
0: 알뜰하죠. 알뜰.
1: 검소해.
0: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에 뭐 올려보내는 값이 이제 싸지는 거지.
1: 아, 그러네.
0: 그렇지.
1: 예, 그럼 나중에 뭐 화성 여행 갈 때 진짜 뭐 티켓 값이 좀 저렴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지, 뭐. 얼마인데?
1: 네? 그거 한 뭐 몇백억 한다고 하지 않았나?
0: 자, 여기까지 하자고. 아, 예. 저도 잘 모르는 건 그걸 그저께 처음 봤대.
1: 네,
0: 야,
1: 처음 봤어요.
0: 대단하다, 정말. 자, 이번에는 3983님. 국이형 안녕. 방금 전 있던 일이었는데요. 제가 3.5톤 트럭으로 납품하고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 어느 작은 스쿠터가 나가는 길을 딱 막고 가버리는 거예요. 핸들도 잠궈서 이동도 못하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스쿠터를 세워놓고
1: 트럭 앞에?
0: 예, 트럭 예. 앞에다가 가버렸대잖아. 결국 억지로 스쿠터를 틀어서 겨우겨우 나왔어요. 군포 페리카나 치킨.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 네가 인간이야? 하고 화 좀 내주세요. 치킨 말고 양고기 먹고 싶네요. 190 구기형 사랑합니다.
1: 아,
0: 일단
1: 네, 예.
0: 3983님 이렇게 긴 문자 재밌는 문자 보내주셨으니까 25번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네요. 자. 멘트 좋네. 꽂히면 미친다.
0: 3984님
1: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앞에 그 차를 대놨는데 거기다 오토바이를 그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0: 아, 일단
1: 군포 페리카나 치킨.
0: 그 이제 써준 대로
1: 읽어. 군포 페리카나 치킨.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그랬다고.

0: 말이야? 네가 인간이야? 어? 야, 오토바이 빼빨리! 너 때문에 지금 이거 빨리 또 저기 가, 은행 가야 되는데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늦었잖아. 군법 페리카라! 페리카라! 맛있으면 다야! 오토바이 빼빨리!
1: 야, 오늘 아주 최근에 아주 에너지가 넘치네. 뭐 좋은 일 있냐, 너?
2: 아니, 그냥 짧고 굵게 하고 일찍 끝내죠. 그냥. 그러니까.
1: 뭘 짧고 굵게 빨리 끝내. 저, 50. 나머지는 저기. 54분까지 해야 되는데.
2: 위스키 온도락 한 번 더 틀어요.
1: 아직도 30분 더 남았는데.
2: 아, 그래요?
1: 네. 알겠습니다. 뭘 더 틀어?
2: 위스키 온도락. 아, 노래 좋더만, 아까.
1: 아, 최성수 위스키 온도락?
2: 그건 진짜 천재신 것 같아.
1: 아, 그러면 네가 얘기해. 출연료도 안 주는데 그 신청곡이나 한번 틀어달라고 그래.
2: 응? 신청곡이요?
1: 어, 위스키 온도락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래.
2: 아, 그래도 되나?
1: 저 피디한테 얘기해야지.
2: 어떻게. 두 번을 틀어요 노래를 아무리 저기 해도 이것도
1: 아니 네가 듣고 싶다며.
2: 아니 나중에 할게요.
1: 아 출연료를 안 주는 거 대신에 신청곡 틀어달라고 그래.
2: 어 신청곡이요?
1: 어 그거 위스키 온더라.
2: 위스키 온더라. 어. 아니 아까 들었으니까 딴거 이따가 제가 또 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 아, 일단은 저 유현상 선배님 그 노래 좀 제발 좀 틀어주세요. 좀 뭐.
1: 그 네가 어떻게 알아?
2: 아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 아 아까 내가
2: 안 틀어준다고 막.
1: 안 틀어줘 쟤는 고집이 얼마나 센데 쟤가.
2: 아, 지금 너무하시네. 그렇게 틀어달라고 하는데.
1: 아, 예. 틀어드린대, 이제, 유현상.
2: 아, 진짜요?
1: 예. 유현상 씨, 유현상 씨 신곡이 어제 아내라는 노래 아니에요? 미련한 아니, 사람?
2: 예, 두 개인데.
1: 어떻게 알아, 니가?
2: 밖에서 얘기하잖아요. 두 개라고.
1: 아, 신곡이 예. 두? 아, 지금 저,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집게손가락으로 표시했고.
2: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미련한 사람. 아니, 뭐, 저기 형수님한테 뭐 책 잡힌 거 있어요? 지금 너무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자, 미는 것 같은데 아내에 대한 사랑을
1: 이현상 씨의 신곡 듣겠습니다. 네, 미련한 사랑. 어, 이거 안 틀어줄 줄 알았는데 트네. 그래도 최국이가 틀으라니까 트네.
2: 틀어.

0: 그렇게 안 틀어주더니 최국이가 소리 질러가면서 틀어라 했더니
1: 아, 예.
0: 제가 틀었어.
1: 그렇죠.
0: 저 현상님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 유현상 씨 신곡. 유연한 사랑.
1: 네, 유현상 선배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0: 근데 이 노래보다는 어제 그 처음 들었던 그 아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훨씬 좋더라고. 네.
1: 아, 그, 아, 이거, 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라디오에서?
0: 뭐?
1: 아, 유현상 선배님.
0: 네. 뭐 비밀 옛날에, 있어? 비밀 있어?
1: 아니, 이거 얘기해서.
0: 얘기해.
1: 어, 몰라, 뭐, 나 이거 뭐.
0: 책임은 네가
1: 지고 걸리면 뭐, 관두면 되지 뭐.
0: 그래, 이게.
1: 그, 유현상 선배님이랑 옛날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담배 태우잖아요. 제가 담배 피잖아요. 유현상 선배님이 그러더라고. 야, 국아, 너 담배 좀 끊어라. 담배 피냐. 그래서 저도 유현상 선배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 선배님 원래 담배를 안 태우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담배는 안 피고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연예인 그거 있잖아요. 그거 걸려가지고 뭐 한번 들어왔다 찜어 막 나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0: 너 이제 유현상 씨한테 혼나게 생겼네.
1: 아니, 또 옛날에
0: 그걸 또
1: 저
0: 그걸 또 굳이 뭐 얘기하냐고.
1: 유현상 그래 다 다른 되게 많았지 뭐.
0: 그 초 얘기하는 거야 초.
1: 아, 나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떼굴떼굴 불렀었어요. 아, 그리고 나보고 담배 끊으라고 하는데 아 진짜.
0: 자, 유현상 씨가 최욱 씨한테 의문의 1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 아, 선배님.
0: 노래는 틀어드렸잖아요.
1: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선배님. 네.
0: 자, 이번에는 7268님께서, 어, 진짜 딱 얼핏 봐도 진짜 화낼 수밖에 없는 문자를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직장 상사가요. 제가 밥을 조금만 먹는 게 불만인지, 너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 말이 되냐, 이거? 앞으로 진짜. 저기 멀리 떨어져 가서 먹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정상입니까? 아니 후배 직원한테 이런 모욕 주는 네가 사람이냐?
1: 네가 인간이야?
0: 사람이냐라 해야잖아 사람이냐?
1: 아니 약해 약해
0: 약해?
1: 네 정말 네가 인간이야? 어? 네가 인간이야? 야 어디 진짜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이거 뭐라 그래 이게 개갑질 나 진짜.
0: 그렇지 그렇지.
1: 야
0: 예. 어디야 그래?
1: 어디 사람한테 무슨 밥맛이 떨어진다 그래?
0: 어디야 거기?
1: 너 어디야? 예. 너 어디야? 공무원이시라고 그래? 공무원?
0: 세종시야.
1: 공무원이란 인간이 어때? 이건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예. 기자님들 이거 기사 써주세요. 예. 어떤 공무원이지 이거? 낱낱이 이거 저 찾아야 돼 찾아. 예. 달본 세워놔 가지고 아주 그냥 어 잘라버려야 돼. 니가 인간이, 야, 이런 미친 삼시 새끼가 정말, 확, 진짜. 야! 죽고 싶어!
0: 아, 산사태나는 줄 알았잖아.
1: 아니, 진짜.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지금, 밥 먹는 것 같고 뭐라 그래요. 무슨 뭐 피해 준 것도 아니고.
0: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당신 누구야?
0: 야, 이거 무슨 뭐.
1: 아니, 지금 문자 주신 분들, 문자 주신 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빨리 저 실명 공개, 실명가! 실명가! 내가 저기 어때 얘기해야 돼? 저기
0: 인권위원회
1: 인권위원회보다 응. 요즘 유튜버가 더 빨라
0: 유튜버
1: 어디 매불쇼한테 얘기해야 돼 어떻게 저, 어?
0: 최국 유튜브에서 해 그럼 최국 유튜브
1: 나는 영향력이 없어요 어 얘기해주세요 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0: 아니 어떻게 요새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
1: 어디 요즘에 이런 얘기를 아니, 해
0: 민간 기업도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서 저래
1: 야 공무원이 저러고 있으니 이게 말 당한 거죠 진짜 자. 정말 이 수많은 선량한 공무원분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지 저게
0: 아 근데 아까 사자성어도 멋진 걸 쓰더라 달본색원 뭐 이런 거 어?
1: 그거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0: 오, 공부 좀 많이 하고 오나 봐, 요새.
1: 아니,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0: 아, 뉴스에? 뭐,
1: 발본색원, 이런 거.
0: 발본색원이 뭔데?
1: 어? 발본색원?
0: 어.
1: 그냥 뭐 끝까지 찾아낸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0: 오, 대충 맞아. 어.
1: 아니, 그거를 내가 지금 모를 줄 알고 여쭤보는 거, 물어보는 거.
0: 아니까 네. 형이 혹시 너 모를 수 있겠어? 아유, 근데 이거 아닌가?
1: 어차피 저기 또 국문과시니까 네. 이참에 발본색원 네, 좀 직역을 좀 해주세요.
0: 아니까 뽑을 발자야.
1: 뽑을 발자.
0: 근본 문자. 네,
1: 뽑을 발.
0: 그렇지. 네. 근본을 뿌리째 뽑는다는 거지.
1: 아, 근본.
0: 발본. 네. 그 다음에 색원 막을 오. 색자에다가 네. 근원 원자 쓰는 거야.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봐봐. 이게 저 나쁜 나무야. 네. 그러면 이거 뿌리째 빼 발본이야.
1: 네.
0: 그 다음에 이걸 더 모자르게 막아야지. 사고원이다 이거.
1: 아주 뽑아 없애자 이거잖아요.
0: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설명해주니까 쉽게 이야기되지.
1: 어, 그렇습니다.
0: 어.
1: 너무 이해가 쏙쏙
0: 나쁜 되는. 뿌리를 근본부터 뽑아버리고
1: 네.
0: 막아버린다 이거야.
1: 아,
0: 그럼 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 나쁜 나무가.
1: 발본색원.
0: 그렇지.
1: 근데 계속 발본색원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다 보니까 네. 단어가 좀 야하게 좀 느껴지네.
0: 그게 왜 또 야?
1: 발본색원.
0: 색?
1: 색.
0: 예. 됐고, 됐고.
1: 자, 발자도 됐습니다. 좀 야해, 발.
0: 발본색원이 형이 이제 유래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춘추 좌시전에 나와.
1: 좌시, 좌요?
0: 어. 주나라 왕이.
1: 좌시? 아, 이제 성이 좌시인가 보구나.
0: 그렇지.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물에는 원천이 있다. 이런 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근간을 훼손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말한다. 대목에서 발본색원의 의미가 형성됐다는
1: 맞아요.
0: 거지.
1: 맞아요. 근간을 훼손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네. 기본을 지켜야 되고 근본을 지켜야 되고.
0: 좋습니다. 네. 자, 근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재난통보문이 막 접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방송법상 꼭 읽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길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2026년 7월 21일 15시 30분 3시 반이죠? 지금이네요. 2분 전에.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니 인근 지역 주민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데가 어디냐. 임진강 연천군의 임진교고요.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인가요?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드린 재난통보문 읽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 이 연천 그쪽에 네. 홍수 이제 경보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 좀 아까도 저 뉴스 보는데 아, 거의 이제 북한 쪽에 상류해서 물이 또 계속 내려오잖아 그게.
1: 그러니까 네. 연천이면 거의 지금 되게 북쪽이잖아요. 그죠?
0: 그렇죠.
1: 이것도 뭐 지뢰 떠내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0: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른 청취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1081번님.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최고령 굴착기 기사입니다. 그런데 화 좀 내주세요, 최국 씨. 뭐냐면 친구들이 전화가 와갖고 요즘 뭐 하냐고 물으면 나 아직도 일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죽으면 돈을 싸서 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만 쉬어라. 하면서 돈이 없어서 하는 것처럼 저한테 비웃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거 화 좀 내주세요. 제가요 사실 건강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
1: 그렇죠.
0: 이 주변에 저를 향해서 비웃는 친구들 화 좀 내주세요.
1: 아, 진짜.
0: 비웃지 마 그래. 비웃지 마.
1: 비웃지 마. 비웃지 마. 비웃지 마. 비웃지 마.
0: 딴 거 좀 해.
1: 아, 말이네요. 계속.
0: 하려고 갖고 하냐.
1: 비웃지 마! 야! 솔직히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0: 그렇지,
1: 어?
0: 좋아.
1: 너 지금, 건강,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네. 또, 어? 나라에 이바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니네가 일 안 하고 진짜 그렇게 팡팡 놀고 있는 니들 문제인 거 아니야?
0: 저거 해.
1: 뭐 해?
0: 너 늙어봤니? 나 젊어.
1: 너 늙어봤어? 나 젊어봤어. 아니, 친구라며.
0: 그냥
1: 같이 늙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0: 아니까지 비웃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1: 아니,
0: 너 늙어봤어?
1: 너 늙어봤어?
0: 나 젊어봤어.
1: 나 젊어봤어?
0: 그렇지.
1: 아, 그거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그게. 예, 아무튼 저기 친구 일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렇지. 하세요. 같이. 어? 야, 나는 뭐 우리 뭐 할 거 없냐? 우리 같이 하자. 이럴 줄 못할 망정 말이야.
0: 아니, 근데
1: 왜 비웃고 그래?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0: 굴착기를 아무나 조종하지 못하죠.
1: 아, 그렇죠.
0: 시험 봐야 되는 건데.
1: 이거 전문직이야?
0: 저거 해, 그러면. 저거 해. 야, 저거 해라. 너 굴착기 면허 있어, 그래.
1: 너 굴착기 면허 있어?
0: 없잖아.
1: 없잖아?
0: 왜 비웃어?
1: 왜 비웃어? 이게 뭐야. 뭐 재밌는데요? 또 계속 해보세요 한번. 나 따라할 테니까.
0: 됐어. 거기까지야. 아, 네. 야 형이 그 정도 애들이 패줬으면 되지. 네가 좀 해.
1: 확 굴삭기로 그냥.
0: 굴착기.
1: 굴착기로 그냥 니네 앞마당을 확 파버릴까 보다. 앞마당을 파가지고 그냥 김치떡을 훔쳐갈까 보다 그냥.
0: 그 말이 되냐, 그게.
1: 마당에 묻어놓지 않아요?
0: 자, 아이고. 자, 이번에는 6204번님 문자인데요. 건물 관리 중인데.
1: 맞아, 나는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 아,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0: 아, 그거 했어? 네. 너 여기서 하잖아, 지금.
1: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돈 받는 거.
0: 7년째 주는 거? 저쪽에 가봐, 저 길 건너서.
1: 왜, 길 건너서?
0: MBC 이런 데 가봐. 거기 돈 줄 거야, 그래서?
1: 빨리 진행하세요.
0: 자, 6204번님의 문자입니다. 건물 관리 중인데요. 지하 주차장에 커피 남은 거 사용한, 커피 남은 거, 지하 주차장에 커피 남은 거, 또 사용한 휴지, 담배 꽁초,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켜야죠.
1: 아 진짜 왜 걷다 버려. 왜 쓰레기통에 버려. 어? 버리지 마. 왜 걷다 버려. 왜. 왜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진짜. 아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어? 야. 네가 인간이야?
0: 저거에
1: 뭐야?
0: 스타쉽 태워서
1: 스타쉽 태워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으로 보내버릴까 보다. 편도로.
0: 화성에다 갖다 버려.
1: 화성 둘렀다 토성으로 확 보내면 명왕성 은하계 밖으로 확 내쫓아 버릴까 보다 진짜. 어? 가서 우주 쓰레기를 만들어 버려. 조장.
0: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재난 통보문이 또 접수가 됐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1: 아,
0: 이 네가 읽길래 하도 길어서.
1: 아, 목이 너무 아파요.
0: 좀 읽어 봐.
1: 아, 제가 읽으면 저기
0: 괜히 또 저기. 2026년 7월 21일 15시 40분. 불호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진강 파주시 비룡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요.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은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을 통해 홍수와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상.
1: 좋습니다.
0: 네. 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요. 기쁜 소식이 있어.
1: 어, 뭔데요?
0: 출연료 준대.
1: 어, 진짜로?
0: 어.
1: 그럴 리가 없네.
0: 돈은 아니고, 현물로 준대는데.
1: 현물이요?
0: 어. 청취자가 보내주신 네. 햇 마늘하고, 네. 햇 양파 한 망이 있대.
1: 아, 진짜요?
0: 어. 보태면 안 되거든요, 가져가면.
1: 아니, 뭐라도 주시면
0: 아,
1: 저는 좋지. 저는 좋죠. 예. 네.
0: 가져왔어? 저기 있대.
1: 마늘 주신다고?
0: 어, 저기 있잖아. 이게 고덕동 어. 순대님이 보내주신 거라는데. 어,
1: 마늘.
0: 이분이 직접 농사 지은 거거든.
1: 어, 이거 먹고 인간이 되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배치가 되네. 네가 인간이야? 어. 그럼 마늘 먹어? 뭐 이런 거.
0: 햇마늘하고 한 양파. 한
1: 아, 방. 감사합니다. 고덕동 순대님이 보내주셨다고요?
0: 그렇지, 그렇지.
1: 아, 네. 어, 평택에서 직접 농사 지은 거.
0: 그러니까.
1: 이게 출연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아, 솔직히 나 출연료 얼마 안 되잖아요, 게스트라서. 네. 이게 훨씬, 나 이게, 네. 이게 훨씬,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감사드립니다.
0: 끝나고 잊지 말고 네. 가져가.
1: 그렇습니다. 네? 그 생각나네.
0: 지난번에 돈가스도 네. 이분이 보내줬죠.
1: 옛날에 그, 저기. 변호사 중에 박지훈이라고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
0: 네, 네. 코믹한 변호사.
1: 예, 네. 네. 네. 제가 옛날부터 친구인데.
0: 박지훈 씨하고?
1: 예, 네. 네. 뭐 서로 성향은 좀 다른데 아무튼 친구예요. 되게 친해요. 예, 네. 걔가 변호사잖아요.
0: 그렇죠.
1: 옛날에 그 수임료를, 변호사 수임료를 장작을 받아왔다고.
0: 장작? 현물로?
1: 뭐 장작, 어. 뭐 가시오가피, 이걸 받아왔다고 옛날에 그 TV에 나왔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0: 박지훈 네. 변호사한테 직접.

0: 직접 들은 게 아니고
1: 걔가 TV에 나와서 한 얘기를 했어요.
0: 네. 그 텔레비전에서 했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지.
1: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나는 또 네. 직접 들었다는 얘기지 알았지.
1: 아, 그거 뭐 네. 직접 들은 건
0: 아니지. 친해, 박지훈 변호사하고.
1: 친해,
0: 오,
1: 네.
0: 그렇구나. 여기도 옛날에 많이 나왔었지.
1: 네. 그러니까.
0: 자, 이 고덕동 순대님은 주로 먹을 걸 보내주셔. 우리가 이제 굶고 사는 줄 알고 계셔. 감사합니다, 순대님. 네.
1: 예. 아니, 저희가 이제 방송 사정은 안 좋은데 이렇게 지금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고요. 네. 다들 뭐
0: 저희 뭐 한 끼 먹을 거는 있으니까.
1: 그렇죠. 뭐 건강보험도 다 내고
0: 끼니는 이어갈 네. 수 있으니까요.
1: 그럼. 네. 그 형님은 또 좀 있으면 국민연금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0: 국민연금 조금씩 받는 게 아니라 받지, 이 사람아.
1: 아, 지금 받고
0: 나이가 66이신데.
1: 지금 받고 계세요, 그러면?
0: 그럼, 받고 있지. 부럽냐?
1: 아니요. 어? 아, 지금 망감이 교차해요, 지금.
0: 나이 좀 바꿀래, 그러면?
1: 아, 부럽기에는?
0: 네 나이, 내가 국민연금 줄 테니까 너 나하고 나이 바꿀래?
1: 얼만데요?
0: 싫어. 그건 얘기할 수가 없지. 네.
1: 액수 보고 결정할게. 약간 나이, 어? 나는 지금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십니까?
0: 뭐.
1: 야, 난 내가 죽는 날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 무만지 알아요?
0: 몰라.
1: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니 뭐 사는 게 좀 이렇게 좀 어? 여건이 좋고 뭐 이러면 뭐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0: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1: 뭐 여유가 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아 내가 진짜 나중에 그 언젠가 예를 들어 내가 뭐 90살이 죽는다고 쳐.
0: 90살.
1: 예. 네, 90살까지 죽는다고 쳐. 그럼 내가 50이니까 아, 이제 40년만 버티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막 드는 적이 있어요.
0: 인생은 버티는 거냐, 이게. 즐겨야 되는데.
1: 네, 가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0: 그래서 아직 50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이때 너 때가 좋은 거야, 이 사람아. 66 대박. 그런 생각 안 들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이 사람아.
1: 아, 뭘 또 뭐 얼마 안 남았어.
0: 너는 뭐 90살까지 하니까 40년을 어떻게 사나 그 고민하지만 성나이 대봐, 이 사람아. 이게 몇 년 안 남았는데 이 생각밖에 네. 안 된다니까.
1: 알겠습니다. 저 만약에 제 나이로 가실 수 있다면 가고 싶으세요? 제 나이로?
0: 갈 수 없는 거를 비현실적인 얘기를 뭐하러.
1: 근데 만약에 갈 수 있어.
0: 만약에 그 타임머신 타고 갈 수가 있다?
1: 네, 갈 수 있는데 네. 나로 가야 돼, 나.
0: 너로 꼭 가야 돼?
1: 네, 지금 내 상황과.
0: 아, 이거 나이만 가면 안 되냐? 아, 그냥 나도, 아, 복잡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아, 자, 슬픈 노래 한 곡 듣겠다.
1: 아, 이 프로그램 참 철학적이네?
0: 슬픈 노래. 조용해. 형이 얘기하잖아. 아,
1: 알겠습니다.
0: 저기 저 슬픈 노래 한 곡 듣자.
1: 뭔데?
0: 이주엽이 부른데. 리버사이드.
1: 뭐?
0: 강가에서? 이게 뭔 말이야?
1: 범람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0: 지금. 이주엽의 리버사이드.
1: 재난 통과하는데 지금.

0: 이 지역의 리버사이드 강가에서 좀 부제가 붙은 곡인데 좀 슬픈 노래 같아요. 네. 강가에 네, 물 붓고 싶다 막 그러고.
1: 슬프네요. 네.
0: 이분이 1980년대 최고 락밴드 있잖아요. 사랑과 평화에서 네. 이남이 최희철 씨 등하고 함께 호흡을 같이 한 보컬리스트래요.
1: 아 진짜?
0: 음악을 하던 동네 형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중학교 때 그룹 사운드를 직접 결성을 했고요. 네. 충암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인 함춘호 씨.
1: 네.
0: 지금 저 10시에 좀 더 DJ도 하잖아요.
1: 아 지금 하고 계세요?
0: 네. 네. 함춘호 씨하고 전국 보컬 공연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네요. 이지호 씨가.
1: 예. 리버사이드.
0: 리버사이드.
1: 예전에 저 옛날에 리버사이드 그 강, 뭐야 신사동에 호텔 있잖아요. 리버사이드. 호텔.
0: 지금도 있지 않아요?
1: 지금도 그거? 있나? 그 밑에 나이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거기 참 애들이 신인 때 막 그 출연료 모아가지고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0: 나요. 네. 아니 근데 개그맨들은 그런 데 가면 공짜로 막 안 집어넣죠?
1: 공짜요?
0: 어. 돈 내고 그 들어가?
1: 모르겠어요. 뭐 인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그렇게 뭐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무튼 그 편의점에서 네. 그 패스포트 그 양주
0: 패스포트 국산 양주 네,
1: 편의점에서 그걸 사서 예. 가방에 넣어가지고
0: 그래서 네. 그러다 걸리면 큰일 나는데
1: 아, 네. 안 걸렸죠. 이렇게 다 이렇게 네. 몰래 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 양주 뚜껑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못 넣게 아. 리필 못하게
0: 아 그래요?
1: 그런 얘기가 있어요.
0: 네. 그 마라도라는 청취자께서는 네. 이분은 노래 듣고 먹는 거를 떠올리셨네.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뷔페 먹었었는데.
1: 아,
0: 이분도 뷔페... 리버사이드니까 네. 리버사이드 호텔을 맞아요. 떠올리신 거예요. 네. 네.
1: 그리고 방금 이렇게 리버사이드가 이주엽 씨잖아요. 가수가.
0: 이주엽.
1: 이주엽. 네. 저 때는 저 스무 저 20대 때는 이주엽 씨라고 또 동명인 가수가 있었어요. 기다려 어둠을 둘러싼 안개 헤치고. 아 이주원이구나 그분은. 죄송합니다.
0: 네. 너 잘난 체하지 마.
1: 아 이주원이구나. 아까... 아무튼 저. 그 신청곡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 신청곡은. 네,
0: 아까 제가 그 모르면서 말이야 120이 느린 거라고 그랬다가 속도가 네. 저 청취자한테 그냥 한 대 맞았잖아.
1: 아 형님 그 피아노 그렇게 오래 치시는데 그걸 왜 모르셨어요?
0: 야 모를 수도 있지. 아, 순간적으로 착각할 아니, 수도 있는
1: 형님은
0: 거지.
1: 형님은 모르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야지. 에이. 모든 걸.
0: 그러니까 네. 오늘 계기로 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게 됐습니다.
1: 네. 예전에 군악대 있을 때 그 메트로놈으로 맞은 기억이 납니다.
0: 메트로놈?
1: 메트로놈 확.
0: 그거 저 옛날에 굉장히... 쇠로 된 거였고, 네. 젓가락 왔다 갔다 하는 거?
1: 네, 그걸로.
0: 그걸 머리를 맞았어?
1: 네, 뒤통수를 후리더라고.
0: 피 안 났어?
1: 예? 네?
0: 피는 안 났어?
1: 살짝 피해가지고, 예, 네, 스쳤어요.
0: 그랬구나. 큰일 날 뻔했네. 예, 네,
1: 그 김병장. 아, 나 김병장. 아, 정말.
0: 저 트롬본 한다 그랬지?
1: 네.
0: 트롬본도 메트로놈 하는구나.
1: 다 하죠, 저희는.
0: 오, 네. 그렇구나.
1: 네. 노이로제 걸렸는 줄 알았어요. 그 메트로놈 똑딱똑딱 하는데 막.
0: 요즘은 스마트폰에 앱 있잖아요.
1: 네.
0: 알아요? 봤어요?
1: 아니, 못 봤는데 아무튼 있다고 하더라고.
0: 아, 이거 음악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1: 응? 누가 음악인이에요?
0: 아, 트롬본 연주자라며.
1: 아, 옛날에
0: 여기 앱 있어. 못 찾겠는데. 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조금 전에 1081님께서 문자를 다시 보냈어요. 조금 전에 소개됐던 최고령 굴착기 기사예요. 참고로 네. 나는 나이가 74살입니다.
1: 아유 젊으시네요.
0: 허리케인 덕분에 80살까지는 할 수 있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1: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0: 80살까지 현역.
1: 100살 야, 100살. 100세까지.
0: 진짜 멋집니다 형님.
1: 네 그렇습니다.
0: 80살까지. 야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런 분한테 누가 비웃어.
1: 그러니까.
0: 누가 비웃어 그래.
1: 누가 비웃어. 형들한테 네.
0: 니네 면허증 있어
1: 그래. 니네 면허증 있어
0: 친구면 다야
1: 면허 없는 것들이 말이야
0: 친구면 다야
1: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야
0: 친구면 다야
1: 친구를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 있어야지 뭐
0: 친구면
1: 다야
0: 그렇지
1: 꼭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거야 꼭 그걸 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
0: 그렇지
1: 아유, 아유. 친구면 다야
0: 그렇지 네. 자 이번에는 6858번님 현직 택시기사입니다 비가 오니까 이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도착한 지 한참 됐는데 손님들도 안 나오고 미등도 안 켜고 다니는 차들 깜빡이는 장식용인지 손가락이 고장 난 건지 머리부터 밀어넣는 인간들
1: 에이.
0: 아주 화가 나네요. 이게 여기서 머리는 그거지 끼어들게 한다는 거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 그렇죠. 머리 이 사람 머리가 아니라
1: 에이, 맞습니다.
0: 매일 12시간씩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일하는데 에이. 힘들어요. 꾸기요.
1: 그렇습니다. 에이. 아 기사님들이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아, 기사님도 정말 돈 많이 버셔야 되는데, 참.
0: 깜빡이는 장식용이 아니야,
1: 그래. 가뜩이나 지금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지금 어딜 들이밀고 들어와? 확, 진짜 박아버릴까 보다. 아, 진짜 내가 돈만 많으면 너 벌써, 너 트렁크를 아주 그냥 아작을 했어, 내가! 오지 마! 들이밀지 마!
0: 신청곡 들어. 이주원의 아껴둔 사람을 위해.
1: 진짜요? 예. 뭐 끝날 때 되지
0: 않을까? 아, 끝곡이냐 벌써? 어, 벌써 52분이야. 끝곡이네.
1: 아, 시간이 진짜 금방 가죠?
0: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아, 아, 오늘 에너지 좋았어.
1: 얼마나 재밌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0: 그러니까. 아, 출연료도 안 받고 하는데 이렇게 신나게 하는 개그맨은 최국씨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끝나고 좀 마늘 꼭 가져가, 현물.
1: 아, 마늘 준다니까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힘이 났구나.
0: 자, 최욱 씨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 출연료 대신 뭐 좀 이렇게 항상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거 좋은데?
0: 자,
1: 다음 주는 저기 롯데캐슬 하나 주세요.
0: 예, 자, 너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부르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5: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8: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7: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8: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일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9: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0: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9: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0: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9: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9: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에어컨을 찾게 되는 날씨인데요. 에어컨 화재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반드시 열어두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실외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폭염 속에 고장차도 속출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 방면 지하도로 끝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 부근 갓길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안성 포천간고속도로 안성방향은 남용인요금소 광장에 고장차가 있고요. 반대 포천 쪽으로는 고덕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나는 바람에 초인아대목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강릉 김현선 부부가 부릅니다. 주르르 주르르 비가 내리네. 비가 된 사람

0: 라디오 전속 미녀 가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결
1: 사랑 대결.
0: 했는데 아, 잘 맞췄습니다. 여보세요, 보세요. 좀 조용히 좀 하시고. 자, 제사만간교 아닙니다. 대결 서강대교입니다. 성인 가요계 미모 서열 1, 2위 가수입니다. 오깔았지 강민주 씨.
2: 네, 미모 1위 가수 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신곡으로 딜팡 딜팡.
2: 딜팡 딜팡.
0: 서지호 씨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0: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보조 MC로 예, 이 김태발 씨가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2: 드디어 잘렸나요?
0: 잘린 게 아니고 스스로 나가 했어요. 아~ 여기 출연을 못 받으니까 생활 전선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파블로 PD가 미국에서 갓 돌아온.
2: 아, 이제 글로벌하고.
0: 홍콩 누아르 주연 배우 역할 하실 분인데 보조 MC로 불렀어. 유현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4: 네, 오랜만에 네. 찾아뵙는 것 같아요.
0: 미국 잘 있습니까?
4: 아, 뭐요?
0: 미국 잘 있어요? 미국 갔다 오셨다면서.
4: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0: 미국 갔다 있는지. 오셨다면서.
4: 아니요, 그냥 뭐, 잠깐 이렇게.
0: 아, 라스베가스 그쪽에 그 잠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공연 같은 것도 하십니까?
4: 네, 공연도 하고.
0: 뭐 어디서 하셨어요?
4: 거기가 어디더라?
0: 아니,
4: 잠깐만. 근데 네. 오늘 우리 민주 씨랑 네. 지호 씨랑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2: 네.
4: 이거 잘못 나왔다. 네. 나 이 사람들 싫어. 너무 쎄.
0: 형님, 싫고 하는 싫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4: 아, 그런데?
0: 보조 MC를 계셔야 돼.
2: 어, 저희도 네. 편한 태발이 형이 나아요.
4: 아니, 근데 그 친구 왜
2: 저도 반도서? 별로 현상이 오빠를 좋게 안 봅니다. 네.
0: 자, 유현상 씨, 아까 뭐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대기실 가서 보니까 세 분이 뭐 과일도 같이 드시고 오손도손 아주.
4: 억지로 먹었어요. 억지로.
0: 예. 네. 저 어때요? 그 강민주 서지호 후배 가수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시면 선배 가수로서.
4: 아, 사실 저 우리 가요계에서 제가 제일 예뻐하는 네.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0: 네, 예,
4: 예. 지호 씨는 뭐 옛날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 이렇게 아이돌 할 때부터 네.
2: 스승님이죠,
4: 알았고.
2: 스승님.
0: 형님 저 그 선글라스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서 새로 사신 것 같아요.
4: 어, 이거 비싼 겁니다.
0: 어, 그러니까 질이 다른데 벌써. 어, 어.

0: 뭐.
1: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그 한 장 까만 거.
2: 아니, 저 엊그제 그 야시장에서.
1: 형님 저 눈동자가 지금 보여.
0: 아, 눈동자 보여?
1: 어, 보여요.
0: 아니, 그... 근데 참 이 귀한 시간에 꼭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아니,
1: 귀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0: 아니, 뭘.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난 왜.
1: 역시 저 미제를 쓰고 다니시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0: 아니, 네. 저는 오늘 제 스페셜인 줄 알았대요.
1: 누가 그래요?
0: 아, 저 김경래 PD가 형.
1: 제가
0: 오늘은.
1: 또, 제가 또 거짓말 한 거야.
0: 거짓말 한 게 아니라
1: 보조 MC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0: 안 했어요. 거짓말
1: 뭐 한다고 저 불렀어요, 형님을.
0: 아니, 형, 오래간만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1: 네.
0: 너무 저 허리케인 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너무 예전에 그 어느 날 방과 인생이란 노래를 틀었는데 네. 그렇게 문자가 많이 왔다고 저한테.
1: 그러니까 예, 형님이 속으신 거예요. 하여튼 아, 보조 그래요. MC로 가셔야 됩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자, 일단 네. 자 우리 대본에 따라서 몸풀기 코너가 있어요, 형님. 네.
0: 뭐야?
1: 예, 강민주 서지호 씨는 이제 쭉 해봐서 아는데 자 첫 번째 대결이 이제 서강대교 대결의 첫 번째 코너가 몸풀기 코너인데
2: 네.
1: 오늘은요 유현상 씨 모신 만큼 유현상 씨의 명곡이죠. 여자야, 여자야. 그 다음 뭐죠?
0: 그 나도 몰라요.
2: 너는 아직 모르지? 그죠?
0: 나도 모르는데.
1: 여자야, 이 노래를.
0: 너는 강민... 아직 모르잖아. 나도 예. 아직 모르는
1: 조용히 해주시고요.
2: 아, 이거.
1: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자, 강민주 서지호 씨가 1절씩 부르고.
0: 아.
2: 네.
1: 원곡자인 유현상 씨한테 평가를 받아서 누가 몸풀기 대결에서 이기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자야, 이거 그죠? 이건우 씨가 또 작사. 그죠? 이건우 작사.
0: 이 노래가 벌써 예. 한 3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불의의 명곡입니다. 불의의 명곡. 형님 먼저 좀 시범을 보여주시면 후배들한테.
0: 아, 오늘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1: 제가 할까요, 제가? 아, 여자야. 여자야.
0: 진짜 까불면서 불렀네. 진짜. 좀 진작에 불러야 되는데, 왜 저래?
1: 아니,
0: 여자, 이 뭐야?
1: 아니, 그 형님이 시범을 한번 보여주셔야지.
0: 아, 칠 테니까. 아,
1: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서지호 씨부터 여자야 1절.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2: 아니, 언니부터요.
1: 그리고, 잠깐만. 어, 강민주 씨 할래요? 네, 그리고 저 반주기 지금 플레이어를 강민주 씨의 이제 매니저입니다. 예, 고대석 실장님이 제 뒤에.
2: 제가 너무
1: 여, 카메라 좀 비춰. 어, 여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야, 모자 멋있다.
0: 너,
1: 네, 우리 저 강민주 씨 매니저예요. 아니, 저거를 네. 김태발 씨가 하는 건데, 여기다 놓고.
0: 네.
1: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없잖아요. 저도 못 만지고. 그렇다고 형님 보고 만지라고 하긴 너무 심하지.
0: 안 되지.
1: 그죠? 그래서 하여튼 플레이어는 자, 우리 고대석 실장님께서 해주시고 강민주 씨부터 여자야 1절씩 부르기 대결 시작합니다. 자, 고 실장님 준비 됐습니까? 예, 틀어주세요. 해주셔야 돼. 아, 색소폰 좋아. 아이 좋아.
0: 오, 여자야. 노래하게 놔두세요.
1: 그럴까요?

0: 문자를 또 맞춰보자.
1: 여자 원곡자 이제 유현상 형님이 두 분 라이브 일단 좀 평가를 좀 해주시고. 네? 예.
2: 근데 저
1: 대충 하지 마시고 좀 디테일하게.
2: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우리 두 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여자라는 곡이 이렇게 좋은 곡인가. 제가 노래를 감상하면서.
1: 아, 새삼스럽게.
2: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해봤고. 예. 사실 제가 이 노래, 두 분 노래를 듣고 지금 제가 뭐라고.
1: 평가를 누가 더 잘했느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강민주 가수는 어떤 점에서 여자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든지 서지효 씨는 어떤 점에서 잘했는지
2: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싸움을 시켜야 되나?
1: 형님 싸움이라고 그러면
3: 우리 싸움 안 해요.
1: 평가를 해달라는 건지 싸움을 치라고 그랬어요.
2: 이 친구들 눈 봐. 눈 지금 오빠만 쳐다보고 있잖아.
1: 근데 지금은요 몸풀기 코너기 때문에 누가 이겼어 해도 괜찮아. 네. 누가 해도 괜찮아.
2: 자 그럼 평을 하겠습니다.
1: 몸풀기로
2: 지호야.
3: 네.
2: 민주야.
3: 네네네.
2: 사실 저, 제가 노래를 감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숲이라는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1: 숲. 포레스트?
2: 숲.
1: 먹는 스프요?
3: 스프?
2: 가만히 있어봐. 지금 평화도.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감정을 잡으면 거기서 아, 먹는 숲? 이러지 마시고.
1: 아, 뭔지 얘기해.
2: 사실 저, 지금 서지호 씨부터 평을 해드리겠어요.
3: 네.
2: 서지호 씨는, 빌딩 숲이 연상이 되더라고.
1: 빌딩 숲이. 숲. 숲이가 하시면 안 되고 숲이 그렇게 발음하셔야지.
2: 내가 아나운서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1: 아, 빌딩. 자, 큰 빌딩이 생각이 난다.
2: 목소리나 표정이나 그 음색이나 이런 게 빌딩 숲. 그러니까 도시의 그런.
1: 차도녀. 차도녀.
2: 그런 분위기가.
1: 어떤 점에서 그래요?
4: 목소리 색깔.
2: 아, 좀 가만히 있으니까.
1: 아니, 도시에 빌딩 갔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 근데 얘기했잖아. 목소리나, 네. 목소리, 음색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네. 이런 게 저, 그러니까 회색 색깔이. 나는 그 빌딩 숲 같은. 네. 네, 그런.
1: 마음에 들어요, 서지호 씨?
3: 네, 마음에 들어요.
1: 오케이. 네. 강민지 씨는?
3: 도시잖아요.
2: 아직 안 끝났는데 그거 하면 안 되지.
1: 계속하세요.
2: 그죠. 우리 강민주 씨는, 나무가 이렇게 울창한 아주 숲,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사찰이 있고, 그러니까 산세,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뭔가, 그 여자의 한이 담겨있는.
1: 사찰이 있는 계곡.
2: 계곡이 아니라 그랬잖아.
1: 숲. 그 숲이에요,
2: 숲.
1: 그냥?
2: 숲이지.
1: 계곡은 없어.
2: 아, 이게 저
3: 그러니까 저는 빌딩 숲이고 언니는 그렇지. 산숲이다.
2: 숲 같은? 네. 그러니까 우리
1: 북한 산숲.
2: 아니 나 안 해. 아, 진짜.
3: 이 오빠 진짜 그래. 삐져요.
1: 아니, 오케이. 네. 알았어요.
2: 아니,
3: 여기는 간다니까.
1: 사찰이 있는 숲 같고.
2: 그래 숲이 연상이
1: 숲
2: 되고
1: 여기 빌딩 숲 같고.
2: 빌딩 숲. 네. 그래서
1: 두 분이 평가가 뭐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림만 그리고 계시는데 누가 더 잘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 해주셔야 돼.
2: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
1: 강민주가 있는데. 강민주가 잘했냐? 서지호가 잘했냐?
2: 최일구 씨.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1: 아, 뭐 그림만 그리신 거 아니에요?
2: 아, 난 지금 노래를 감상하면서 평을 한 건데.
3: 아, 그런데 진짜 싸우지 마시고.
1: 그러면
2: 누가 잘했냐?
1: 네, 그렇죠.
3: 네, 네.
1: 또 마음 약해서 못 하시지.
2: 못 하지.

0: 자, 비긴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자, 여자야를 1절씩 불렀는데 강민주, 서지호 무승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님, 저 오늘 역은 저 보조 MC세요.
1: 아, 네. 그래요? 네.
0: 저희는 제가 주 MC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는데 자꾸 옆에서 네. 저를 혼내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2: 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뭐 말하는데 너 왜 끼어드냐 이러지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형님의 보조 MC 역을 오늘 아주
3: 아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0: 청취자 문자 좀 저 파블로 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2: 누가 제가 네.
0: 형님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2: 5558
0: 번님이 5558 번님이
2: 아, 번님이 네. 나는 언니라고 그러죠.
0: 네, 마지막에 네 글자 적어 네 번.
2: 5558 번님이 네. 유현상님 너무 웃겨요. 서지호 언니 한 표.
3: 아유 감사합니다.
0: 한 표 줬어요. 와. 또 아.
2: 예. 6245 번님 예. 유현상 씨가 아니라. 강민주, 서지호 두 분이 불렀으면 더 이거 뭐야? 이런 걸 나보고 시키지 말라니까. 겉었을 것 같은데요.
0: 야, 아유 형님 청취자가 이렇게
3: 정답.
0: 청취자가 이렇게 올린 걸 왜 절 보고 그러세요?
2: 오랜만 나온 걸 알 텐데 저러면 안 되지.
0: 또 그다음에 김달봉 청취자.
2: 김달봉. 예. 현상 정말
0: 해야죠. 김달봉이 뭐예요? 김달봉님.
2: 아, 님이라고.
0: 아, 그래야죠. 예. 네. 어렵죠?
3: 미국에 너무 오래 계셨어.
2: 달봉이 동생 같은데.
0: 아, 그래요? 그거 달봉아하고 하세요, 그러면.
2: 달봉아. 현상 형님한테 평가를 맡기기에는 또 왜 이래? 또 무리가 예상됩니다.
0: 무리가 됐잖아요. 결국에 무승부로 갔지 않습니까?
2: 아니, 그래도 네. 누가 잘했 이러면 안 되지.
0: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즉석 라이브 대결 가기 전에 자, 강민주 씨, 서지호 씨, 유현상 씨가 오랜만에 네. 신곡을 내셨어. 네네. 노래 제목이 아내. 아시아의 인어 아내를 얘기하시는 거죠?
2: 여자의 아내를 생각한 것도 있지만
3: 여자의 이탄인가요?
2: 지호야.
3: 아니,
2: 오빠가 좀 있어라. 오빠가 좀 얘기하고 있어. 너 끼지 마.
3: 아니, 근데 잠깐만. 이 좀 언니 잠깐, 좀 문제가 있어요.
4: 지금 문제가 있는데
3: 문제가 많아.
4: 왜냐면은 지금 현상이 오빠는 뭐 사석에서는 오빠라 그러지만 네. 오늘은 저희가 서강대교 저희가 대결하는 건데
3: 근데 보조 MC가 왜 오빠가 말이 너무
2: 그럼 니네들 서강대교를 가.
4: 태도가 왜 이렇게 불량해요? 보조 MC가.
2: 그러니?
4: 아니, 앉아서.
3: 아니 그것도 그런데 아니, 저희도 조금 말하고 그러는데 오늘 끼어들 틈새가 없네.
0: 자, 자 여기까지 하고
3: 대단하시오.
0: 여기까지 1분 토론 마치고 자 아내 신곡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2: 제 아내를 생각해서 네. 제가 이제 글을 쓰고 곡을 붙이고 노래를 했지만 아,
0: 형님이 송라이터입니까 그러면?
2: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거 알면서 그래.
4: 일부러. 알면서. 맞아요, 네.
0: 근데 이거 아, 모르지다고 어떻게 알아요? 신곡이라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2: 신곡? 예. 이거에 대해서?
0: 안 해.
2: 안 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해.
0: 형님이 쓰셨다 이거죠, 노래를?
2: 그렇죠. 네, 내가 네. 곡을 쓰고 글을 쓰고 노래를 하고. 네. 아, 안 해. 진짜 안 해버릴까 보다.
0: 형님은 가수하지 말고 개그맨 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
2: 네? 아니, 아, 그러지 말고. 자,
3: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0: 내용 얘기해 주세요.
2: 아내는, 우리 전, 그러니까.
0: 와이프를요?
2: 남편들의 이야기. 네. 남편들이 아내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0: 젖은선이 애처로워 뭐 이런 거예요?
2: 아, 진짜. 네. 아,
0: 갖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계속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2: 방송 끝나고 나 좀 보자.
0: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남편들 입장에서 본 그렇죠. 아내를 그린 노래다.
2: 제가 설명을 하면. 네. 남편분들 또 음악을 듣는 분들이.
3: 공감.
2: 집중을 해도 못 들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요 정도만 하면 네. 집중을 합니다. 자, 네. 그리고 문자를 엄청 보냅니다.
0: 아, 안 보내시면 어떡하지?
2: 모르지 뭐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0: 자, 이현상 씨의 신곡입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0: 노래 좋은데요, 정말?
1: 아, 그래요?
0: 형님 앞이라고 제가 괜히 알람 먹는 게 아니고, 네. 아까 저 강민주 서지효 씨 노래를 숲으로 비유했었잖아요. 네네. 저도 숲으로 이 노래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2: 아, 네네.
0: 여기 한강에 가면 서강대교 밑에 섬이 있죠?
2: 네네.
0: 무슨 섬이죠?
2: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3: 밤섬?
0: 밤섬.
2: 아, 밤섬?
0: 그렇죠. 거기 밤섬에 숲이 있잖아요.
2: 네? 맞아, 밤섬에
0: 숲. 밤섬 숲같이 시원해. 와. 보통 이런 노래가요. 뭡니까? 좀 사람 마음을 좀 멜랑꼬리에 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가식적인 이 수식어를 많이 동원하는데 그런 게 없어. 사랑해 내 아내여 당신이 예 살겠어요.
2: 아, 지호야 이분은 왜 이렇게 됐냐.
3: 근데 아니 지금 가사를 이렇게 가사가 너무 꽂힌다. 오빠가 항상 그 아내를 사랑,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옛날부터 정말 아주 특별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가사에 정말 다 녹아내려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3: 예.
4: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아내가 있는 남편들에게는 100% 공감할 수
3: 그렇지.
4: 있는
3: 그렇지.
4: 네. 네. 그동안 잘못 살았더라도 이 노래를 하면서 뭔가 속선
3: 잡아주고
4: 네.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어.
0: 앞으로 저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한 10번만 나가면 이 노래가 노래방에서 뜰 것 같아요.
2: 근데 저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한 번도 안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 밖에 있는 우리 김경래 PD님한테 예.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요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0: 알았습니다.
2: 내가 전화 가면 전화 오면 한 두 번.
0: 저 보조 MC 형님, 저 청취자 문자 좀 읽어주십시오. 4515번님
2: 어떻게?
0: 자, 아니 썼는데 4515번님.
2: 45215번님.
0: 잘 안 보이세요? 네. 자.
2: 아내 신곡 너무 좋아요.
0: 아, 좋습니다. 이어서.
2: 7053님. 네. 락의 전설 유연상님. 아내의 노래도 부드럽고 감정 최고 애절하네요.
0: 아이고. 아. 네, 힘듭니다. 자, 한 번만 더.
2: 이거, 민주 니가 한번 읽어볼래? 여기 마이크 여기 있으니까 잘 해봐봐.
3: 네. 6469님, 우리, 우리 모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같은 게 너무 좋습니다. 히트 예감, 역시 전설의 가수.
0: 아유,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저희가 저 보조 MC로 이 네. 연상 형님을 모시느라고 어쩔 수 없이.
3: 근데 오빠가.
0: 여기까지 몸풀기로 하고.
3: 네, 오빠가 사실 선글라스가 약간 조금 옅어진 이유가 이제 눈이 잘 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내 들어오면은 굳이 근데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데 더 진하면 살 더 안 보이거든. 눈도 안 좋은데. 그래서 자꾸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옅어질 것 같습니다.
2: 아니, 뭐, 왜 그래? 노래 잘 듣고.
3: 네.
0: 자, 뭐, 저, 홍콩 누아르 주연 배우 하셔야 되니까. 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3: 네. 네.
0: 서강대교 코너가 원래 강민주 서지호 두 분의 즉석 신청곡을 라이브로 저희가 듣는 시간이에요. 이 노래 반주기 이걸 틀어가면서. 예. 그래서 문자 신청곡 여러분 계속 좀 보내주시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강민주 서지호 씨한테 이 노래 좀 라이브로 불러달라고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강민주 씨한테는 이런 네. 곡들이 들어왔어. 철없던 사람 홍수철 씨.
3: 아.
0: 철없던 사랑.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아싸.
3: 아, 이거는 제 그거를 유튜브를 보셨나 보다. 제가 옛날에 그 신인가요제에서 1등 했을 때 이 노래 불렀었거든요.
0: 하기 전에 한 번만 맛보기로 그러면.
3: 이별을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0: 맞아, 맞아.
3: 예, 이걸 보셨었죠.
0: 형님, 저 제일 연장자시니까 이 네 명 중에. 철없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2: 그냥 뭐 철없던 사람은 그냥 뭐 철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까?
0: 에이, 형님, 에이. 그래도 연장자신데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셔야지.
2: 그럼 뭐 철없던 사람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0: 네.
2: 그거를 이제 우리 청춘들이 표현할 때 네. 철없던 사랑이라고 하죠.
0: 저는 안 닿지 않습니다.
2: 지금 감이 너무 떨어져. 옛날에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0: 아니, 안 맞아 안 맞아. 자 그리고
2: 안 맞아?
0: 서지효 씨한테는 이런 네. 라이브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사람은 차가운 유혹.
3: 아 양수경
0: 씨.
3: 양수경 씨 노래.
2: 요거는
3: 어울릴 것 같다.
2: 요거는 저 전문가 입장으로서 네. 네, 평을 하게 되면 네. 서조 씨 라이브 사랑은 차가운 유혹.
0: 이건 어울립니다. 이건 어떤 유혹입니까?
2: 이거는
0: 차가운 유혹.
2: 사랑은 그냥 뭐
0: 뜨거운 유혹이 아니고 차가운 유혹의 차이는 뭐예요?
2: 그거는 이제 뜨거운 것보다 더 뜨거운 거 차갑다고 할 수 있죠.
3: 저기
0: 노래합시다.
3: 일구 오빠 웬만하면은 현상이 오빠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
0: 여보세요.
3: 물어보지는 마세요.
0: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저 빠블러가 계속 쓰잖아. 이렇게 아이고. 엉뚱한 질문을 너무, 계속 너무 하라고.
2: 민주야. 그래도 네.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뭐 역할은 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다 틀리든 안 틀리든 이상하든.
4: 아니 어차피 오늘 스페셜이에요.
0: 자, 나의
4: 스페셜
0: 듣겠습니다.
3: 정신하나요?
0: 강민주 씨부터 홍수철의 구슬장님 준비됐나요? 네.

0: 청취자 신청곡 라이브로 들었어요. 홍수철의 철없던 사랑.
1: 네. 와!
2: 와!
0: 형님. 이별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너무 많아. 많아.
3: 이건 도대체 뭔 뜻입니까, 형님?
1: 그건 이별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네.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 아니, 이걸, 아니, 봐요. 이별, 뭐라 그랬지?
2: 이별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1: 그러니까 이별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0: 예.
1: 그러니까 이별은 싫다는 거야.
3: 아, 그거는 이제 가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 왜냐하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0: 추억의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1: 그거는 작사가 이건우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자꾸 나한테.
0: 자, 그러면 이어서 서지호 씨의 그러면 양수경 원곡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자, 고실장님 스탠바이 큐!

0: 현수 씨.
1: 사랑은 차가운 유혹. 아, 잘 듣고 왔습니다.
0: 자, 이제 현자 형님. 이제 심사위원이시잖아요. 보조 MC 겸 심사위원. 네?
2: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
0: 한 가지만 하실래요? 네, 심사위원.
2: 그렇죠. 심사.
0: 보조 MC 빼고 그럼 심사위원. 네.
2: 그렇죠.
0: 자, 심사 좀 해주세요. 두 분. 라이브. 이거는 승부를 봐야 돼요. 형님.
2: 아, 그래요?
0: 이걸 해야 돼요. 이거는. 심사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2: 이 코너가.
0: 네. 네. 코너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노래 해석을 해주세요.
2: 어틸, 남.
0: 네? 어틸 남?
2: 코너예요. 코너.
0: 어틸 남은 또 뭐예요?
2: 틸람. 어디로? 실질 모르는 남매.
0: 네.
2: 그렇죠. 괜찮아.
0: 자매지.
3: 자매인데?
2: 아니 나까지 해야지. 왜 그래?
0: 심사위원이잖아. 자, 어틸자야. 어틸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매.
2: 다, 그러니까. 네. 네.
0: 그런데 그래, 저는 어틸 그거 어디서 배우고 오신 거예요? 즉석에서 생각하신 거예요?
2: 아, 쟤? 네?
0: 야, 대단하시네. 감각이 있으시죠.
2: 아니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 기자 생각하면서. 뭐 생각해가지고 글을 써요? 아니면
0: 생각해서
2: 직접
0: 쓰죠.
2: 보는 거 보는
0: 아, 생각해서 글을 쓰죠.
2: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니까. 아, 아니, 이상한 사람들
3: 아니까. 오늘은 아니. 우리가 뭐 얘기를 할게 없나. 예. 두 분이
4: 두 분이 알아서 다
0: 그래요.
2: 자, 그래서
3: 네. 훌륭한
2: 자, 저 제가 무슨 노래 불렀지? 강민주를
3: 서럽던 사람.
2: 아, 저를
0: 봉사철의 사람. 저,
2: 감상을 하면서 네. 옛날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었잖아요.
3: 네.
2: 그때 모습은 어땠을까?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가서 무르익어서 이제 그런 목소리 이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뭐 음을 길게 했다가 뭐 마무리 같은 거 잘 짓고 이런 모습이 이제는 뭐 연륜이 완전히 묻어 있는
3: 네,
2: 네 그런
3: 감사합니다.
2: 시간이
3: 네.
2: 아니었다 아니었나
3: 네네 네. 아니었다
0: 감사합니다 그래
3: 네 아니, 감사합니다
2: 7, 90은 옆에 없습니다 이런 실수 안 합니다
0: 또 서지호 씨 서지호 씨
2: 서지호 씨는 네. 아주 그 노력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리듬을 이해하려고 그 리듬 속에서 노래를 하려고 왜냐면 춤을 추면서 하니까
3: 네네 네.
2: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0: 네. 아까 율동이 막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TV 화면에는 잡히질 않았어요.
2: 아 그거 제가 가르친 겁니다.
0: 아 그 율동을요?
2: 그럼요.
0: 언제 배웠어요?
2: 그냥
0: 하신 소리지.
2: 그냥 네. 하신
3: 그냥 웃지요.
2: 네. 네. 아주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니,
0: 네. 좋습니다 네. 형님. 네. 그 두 분의 그 자매의 목소리가 원숙해졌다고 그러셨는데 강민주 서지효 씨 어렸을 때 목소리하고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2: 아 예뻤죠. 진짜 예뻤어요. 예쁘고
0: 그게 답니까?
2: 그냥 하여튼 온신을 다해서
0: 아.
2: 진짜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은
0: 예.
2: 그 저거 들어보셨죠?
0: 뭐요?
2: 그 뭐지 그 노래가?
0: 오까락지
2: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나오는 거.
3: 아, 회룡포.
2: 네. 회룡포.
0: 네.
2: 회룡포. 아, 나 미치겠다. 아, 나 안 해. 아니,
0: 형님.
2: 얘기 좀 멋있게 하려면 그렇게.
0: 아, 제가 언제 이랬어요. 그냥 웃어드린 거지. 아, 그... 아 형님, 회룡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2: 아, 그걸 알면 내가.
0: 아니, 그러고, 아까 저 말씀하시면서, 어틸남, 그게 뭐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남매다. 나도 껴달라, 이렇게
2: 남매.
0: 하셨는데, 형님,
2: 남매.
0: 우리 월간 서강대교 한 달에 한번 하는데, 예? 다음 달에도 한번 나와서 고정을 한번 해 주실래요? 되게 재밌네.
2: 그거는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내 아내가 몇 번 나오냐에 따라서.
0: 그럼 몇 번 나오면 나오실 거야, 그러면?
2: 일주일 두 번.
0: 한 달에.
2: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여섯 번 다섯 번만 하자 하나 깎고
0: 파블로 한 달에 다섯 번이면 무료 출연하시겠대 예?
3: 답이 없는데요?
0: 생각을 해보겠다는데 제가
2: 아, 아이 그럼 관두라 그래
0: 근데 그럼. 아까 이 형님이 그 두 분 노래할 때 나한테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귓속말로 저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
3: 네.
0: 야 저 PD한테 내 노래 지금 끝곡으로 틀어달라
2: 아, 빠블로! 아니!
0: 끝곡으로 이 형님 노래 틀어줘야 돼.
2: 아니!
0: 저, 어?
2: 아니, 좀 틀어줘야지.
0: 어? 자, 그러면.
3: 아유, 진짜 태반이 형이 너무 보고 싶네.
0: 자, 이제 그러니까. 강민지 씨의 회룡포를 한번 들어보도록
2: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노래 들으면 내 노래를 못 듣는다니까?
0: 아, 끝곡으로 한다며.
2: 아,
0: 끝곡으로. 예. 자, 일단 강민지의 회룡포 듣고 오겠습니다.

0: 강민주 씨의 회룡포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듣게 된 게 현상영 님이 강민주 옛날에 회룡포. 아, 기억나. 그렇죠. 이 노래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1: 뭐, 어떤 회룡포요?
0: 예.
1: 그럼 접하게 됐죠. 아니, 아니, 지금. 아니, 그리고, 저, 우리 저, 민주 씨랑은 이제.
0: 저, 형님, 뭐 저 시간이 없어서 자, 문자로 소개해 주세요. 배부른 참새님.
1: 배부른 참새님.
0: 보이세요?
1: 보이죠. 네. 끝곡으로 네 곡 틀어줘. 킥킥킥. 보조 MC가 바뀌어서.
0: 킥킥킥이 아니고 크크크.
1: 크크크. 가만히 여기.
0: 자, 읽으세요.
1: 크크크.
0: 크크크.
1: 크크크.
0: 아니, 크 그냥 크기 아니고.
1: 크크크. 네. 보조 MC가 바뀌어서 이 코너 너무 재밌어요.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0: 아, 또.
2: 태블릿이어도 재밌는데.
1: 502집사님. 참이다.
0: 우리 이를 악물고 읽으세요.

0: 네? 웃다 보니 유현상씨네요. 크크크크크크. 야, 진짜 잘한다, 난. 야, 내가 생각해도 참 잘 읽는 것 같아.
1: 형님, 해룡포가 어딨냐면요. 경상북도 예천이라는. 그 강 이름이 뭐죠?
2: 아, 그 낙동강이에요.
1: 낙동강 지류 아닙니까?
2: 네네, 낙동강이.
1: 낙동강 본류입니까, 거기가?
2: 아, 그 위쪽이죠.
1: 아니, 그 지유일 것 같은데.
0: 아니, 그거는 네.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이 귀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왜 해요?
1: 아니, 저 여기 가면은 그 강민주 씨 노래비도 있대요. 해령포에 가면.
0: 아, 그거 내가 갈 게 뭡니까?
1: 형님 노래비 어디 포천에 있나요? 아, 형님 노래비.
0: 아직 없지.
1: 아이고. 자, 오늘도 강민주 서재 씨 두 분은 유현상 형님하고 오빠하고 네. 같이 뭐 공연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지금까지
2: 오빠랑
1: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 미공개?
2: 아, 오빠랑은 이제 또 이제 뭐 프로에서 네. 이제 그 심사를 오빠랑 같이 해.
1: 아니 이제 뭐 프로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2: 예, 예. 네. 아니 그 시니어들이 하는 노래 자랑 그런 프로가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오빠랑 심사를 같이 보는데 진짜 이 오빠가 삐돌인 게 뭐냐면
1: 삐돌이가 뭐예요?
2: 삐져요. 잘 삐져요.
1: 아, 워낙 잘 삐지셔.
2: 아, 아주 잘 삐져가지고 어떤 때는 정말
1: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2: 네. 맞아요. 네.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들도 욱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정말 심사 보다가 그냥 자리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적도 있어. 나도 잘한다고.
0: 급픽하는 게.
1: 아니, 잠깐만요. 네. 네. 강민주 씨 그 노래 나갈 때 네. 밖에 나갔다가 저 PD한테 왜 갔다 왔어요?
0: 마지막으로 내 노래 좀 틀어달라고.
1: 그랬더니.
0: 그랬더니. 제가 아, 형, 오늘만 날이에요? 내일 내가 오프닝 곡으로 틀어드릴게요. 아, 그 뭐야? 그건 나
1: 내 아내 신곡을 오프닝 곡으로?
0: 오프닝 곡으로 틀어주겠다.
1: 아, 형, 낫지, 그러면. 끝곡으로 나가면 반밖에 못 듣잖아요. 오프닝 곡과 끝까지 다 나가는 거죠.
2: 오빠 그래서... 오늘 나왔잖아, 아까.
1: 예? 네?
2: 아까 나왔는데 또 틀어달라고.
1: 네, 형님.
0: 아, 난... 아니,
1: 아, 형님.
2: 아니,
1: 제가. 진짜. 제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안 들어.
0: 안 들으면 큰일 났지.
1: 내일 아니, 들어보세요, 뭐.
0: 아, 들을게. 들어도 말이야.
1: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가수들한테 항상 저래.
0: 오프닝으로 안 나왔다.
1: 안 나와, 내일. 내가 손에 내일
0: 달려와.
1: 예? 네?
0: 달려와서. 네. 나 달려온다니까. 아. 달려와가지고, 나 다시 들어와.
1: 아, 알겠어요.
0: 그 보조 MC를 다시 앉아. 그리고 민주도 부르고 지호도 다시
1: 자,
0: 부르고.
1: 서지호 씨는 유현상 형님하고 뭐 에피소드 그런 거.
2: 전 에피소드보다 제가 그 서강대교 이후로 이렇게 입이 시어본 적 처음이에요.
1: 오늘 지금 서지호 씨가 보조 MC가 너무 기가 세가지고 말을 못했어.
2: 아니. 그게 아니라 기가 세고 그걸 따라서 두 분이 계속 싸우시니까.
1: 네, 두 분이라니요?
2: 두 분이요.
1: 나하고?
2: 네, 두 분이.
1: 내가 언제 싸웠어요?
2: 둘이 안 싸운 거
1: 맞죠? 내가 언제 싸웠어?
2: 두 분이서 계속 티키타카를 하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입을 씌어본 적이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0: 저 오늘 아침에 어차피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서지호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2: 근데 네. 저는 이제 뭐 어떤 에피소드보다는 제가 어릴 때, 네, 갔죠. 네, 제가 그때는 제자로. 네, 그때
1: 유현상 씨 제자로.
2: 네. 그래서 그때 추억이 생각나네요. 예.
1: 제자라면 뭐 보컬 뭐 트레이닝 그런 걸 하신 거군요.
2: 이제 곡을 이제 받고 싶어 가지고.
1: 네, 네. 받았어요, 그래서?
2: 안 주더라고요.
0: 아니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1: 형님. 네. 형님이 여자야로 히트가 됐으니까 네. 남자야를 해 가지고 서지호한테 뭐 주면 어때요? 남자야.
0: 참, 지금 보면은 감각이 진짜 떨어져. 응? 진짜 이.
1: 저기. 유현상 씨, 저 젊었을 때는 어땠어, 서지호 씨? 옛날 오빠 젊었을 때는.
2: 젊었을 때 똑같이 잘 삐져요.
0: 삐지는 오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하면 나는 정도를 가라.
2: 오빠는 되게 느끼했어요.
1: 알겠습니다.
2: 정말 느끼했어.
1: 형님, 형님, 아주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제 끝내야 돼요.
0: 아니, 이끼가 끄세요.
1: 끝내야 돼요 지금. 자, 형님이 이제 고정이 될지 말지는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걸로 좀 해주시고.
2: 아, 고정을 네. 하시면은 어차피 저는 없는 걸로 제 사람 느낌은 없어지는 걸로. 예.
1: 야, 나 형님, 우리 둘이 유튜브나 한번 할까, 그러면?
0: 유튜브 하면 하자마자 150만이야.
1: 아, 그거 해야 돼,
0: 진짜,
1: 형님.
0: 진짜로.
1: 아, 형,
0: 그 대신,
1: 아,
0: 그 대신,
1: 출연료
0: 하고.
3: 자, 서지호 노래가 내 마지막으로 나가고.
0: 마지막으로 내 노래 아니야?
3: 아, 네, 서지호입니다.
1: 내일 톱이래, 내일 톱뉴스.
3: 예,
1: 자, 딜팡, 서지호 씨의 신나는 신곡, 딜팡달팡.
3: 딜팡.

0: 쫑길팍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자, 강민주, 서지혜 씨 고생했고요. 또 우리 보조 MC 유현상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0: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과 경북 고령, 포항, 경주, 경남은 양산과 의령, 또 대구는 달성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황인데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야외활동할 때는 모자와 양산을 이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방면 또 고장차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지하도로 중간지점 1차례 고장차가 있어서 이 지하도로 통과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고요.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 도로도 목동교에서 신정교 지날 때나 광명교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KBS 교통정보.
1: 확실히 날이 더워지면 도로에 차가 많아지고 고장차도 속출합니다. 내부순환로 연희램프에서 홍진군 터널 통과할 때까지 쭉 밀려있는데요. 홍진군 터널 나오자마자 3차로에 고장차도 있으니까 사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도 기름램프 이전부터 홍진군 터널 지나할 때까지 움찔합니다. 또 홍은램프 갓길에서는 사고도 처리 중이고요.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 지하도로 중간에 있던 고장차가 치워지면서 이제는 지하도로 통과하는데 20분 정도 걸리고 있는데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 도로가 많이 밀립니다. 양평교에서 오금교 쪽으로 서행하다가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쭉 정체입니다. 강남권 도로 중에 동작대로 경문고등학교에서 사당역 쪽이나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통과하는데도 정체 심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K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거움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8: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7: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8: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폭염 속에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고장차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청담대교 지나자마자 3차로에도 고장차가 있고요. 이후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는데 여기서만 50분 정도 걸립니다. 내부순환도 성수대교 방면 홍지모터널 나오자마자 있었던 고장차는 방금 치워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모터널 통과하는데 긴 정체 여전하고요. 청담대교가 강남쪽 분당수서로 쪽으로 정체인데 청담대교 남단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도 역시 고장차가 있습니다. 수도권지의 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성남요금소에서 판교 지나 청계터널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안현분기점 갓길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9: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0: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11: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12: 저녁 7시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서울은 30도입니다.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돌아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밤 열대야도 예상됩니다. 이제 서울 시내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 조금목과 3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여기 지나서도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날 때, 또 동작대교에서 여의도 진입할 때, 그리고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이렇게 여러 번 속도 줄입니다. 집회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초대로 교대역에서 서초역 방면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집회 중이고 도심에서는 경복궁 고궁박물관 앞에서도 또 다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상일에서 토평,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성남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 극한의 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대부분 소통 원활해졌습니다. 다만 서울양양 고속도로 인제터널에서 내촌 구간은 빗길이니까 감소 운전하시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둔내 부근 갓길에, 그리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차량 터널 갓길에 각각 고장차가 있습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방향, 대소 분기점 갓길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

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자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자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모습을 거기 대지 대지 위뿌려진 너의 흔적이 내 곁에 아무도 기억이 잊으려 널 잊으려 넌 없다고 이미 떠났다고 날 다스려 몇 번이고 날 깨우려 이 봐도 눈을 뜨면 어쩌나 그 자리 멍하니 볼 수 없는 너를 볼 때까지 나 서성히 다 이미 멀어져 들 수 없는 이 목소리 다시 날 깨워 일으켜 움직여도 돼

아이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스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0: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이현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늘 낮에 책을 보다가 정말 기막힌 사실을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컴퓨터의 키보드 자판 있잖아요. 그 자판이 일부러 인간이 쓰기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우리 그동안 속았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파파로치 라스트 리조트 들으셨습니다. 1248님의 신청으로 오늘 첫 곡 이렇게 열었습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 제가 우리가 쓰는 키보드 자판이 그 불편하게 만들어졌다 일부러 그러면서 속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 자판이 언제부터 나왔나 봤더니 1874년 거의 한 180년 170년 전이죠. 이 처음에 나온 그 자판이 쿼터 자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전에 쓰던 그 자판은 이 훨씬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치기가 좋았대요. 편했대요. 타자기가. 그랬는데 이 기계적 결함이 자꾸만 생기는 거야. 너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키보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그 금속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치게 되잖아요. 얘네들이 자꾸만 꼬였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결함을 좀 방지하려고 사람을 피곤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판이랍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보아나는 1930년대에 드보락 자판이라고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얘도 밀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자판을 쓰고 있다고 하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이게 영어죠? 우리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네, 다행입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헬로윈, A Tale That Wasn't Right. 이어서 Beatles, While My Guitar Gently Weep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헬로윈 노래는 9913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6시에 배달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듣고 저는 일찍 잠이 듭니다. 그래서 헬로윈 노래를 신청을 하시면서 좀 앞쪽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9913번님, 이제 노래 들으셨으면 빨리 주무세요. 운전하시는데 졸음, 아유, 큰일 납니다. 지금, 옆에 조그맣게 틀어놓으시고 얼른 주무셔야죠. 안전이 일단 제일 우선입니다. 9808님, 순우형님, 이 시간대에 정말 듣기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택시 기사인데,

마이클 잭슨, Come Together. 이어서 Bad English, When I See Your Smil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808번님, 졸음이 깨셨으면 좋겠네요. 이 Bad English는 뭐 아시는 분은 또 많이 아실 거고, 근데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1987년에 이제 멤버들이 미국, 영국 사람들이 합쳐져서 만든 밴드예요. 글램 록, 뭐 글램 메탈, 뭐 이런 장르의 음악을 하는 밴드고요.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이 89년도 빌보드 핫100에서 그래도 1위를 차지한 그런 히트한 싱글이죠. When I See You Smile 들으셨습니다. 문게이저님, 손가락이 코드 하나 옮아가는데 하세월이었다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의 축적된 시간을 생각하며 그의 기타가 빛나는 전인권 사랑한 후에 버전은 추억 들극화로 부탁합니다 해주셨네요. 추억 들극화 안에 있는 사랑한 후회를 우리 함춘호 선배가 기타를 치셨군요. 그렇죠. 이 문계이저님이 손가락 코드 하나 옮아가는 데는 그저께인가 사연에 그 퇴직한 분께서 저 기타 잘 치고 싶어요 뭐 이런 사연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418번님. 오랫동안 운영한 가게를 접고 한동안 허송세월 보내다가 이곳에 취업. 초소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네요. 창밖의 어두움이 더욱 깊어지니 지금의 나의 삶의 길이냥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이것도 적응이 쉽사리 되질 않고 깊은 한숨 우울하네요. 네, 이렇게 3418번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사연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지금 계시는 초소의 적막함이 제 마음에도 같이 전달이 되는 듯합니다. 가게를 운영하셨다는 건 일반 직장에서 퇴사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의 허송 세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3418님 생각엔 허송 세월이라고 하시지만 잘 돌이켜보면 그 세월도 분명 이유가 있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얘기죠. 물론 어려웠던 삶이 한 번에

좋아지진 않죠. 저 역시 오랜 시간 아주 캄캄한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에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내일은 조금 더 괜찮아질 거라는 3418번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좀 책을 찾아봤어요. 지금 우울하신 건 3418번님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과정 중에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네요. 10년 뒤 내가 예전에 그렇게 어려웠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으며 얘기하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힘내보실까요? 3418번님, 응원합니다.

폰온 블론즈 왓썹. 꽃길 누나지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3418번님, 제가 그냥 사연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도 표현 그대로 캄캄한 시간을 꽤 오랜 시간 보냈거든요. 힘내시고 새벽에 저희 새벽 공감과 같이 음악 들으시면서 또 다른 내일을 계속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시죠. 7007번님, 저도 기타 배워보려다 포기한 일인입니다. F코드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거 도저히 안 돼요. F코드 미워, 이렇게 쓰셨네요. 7007번님, 그리고 아까 문계이저님도 그날 쓰신 사연입니다. 그 기타에 관련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그날이네요. 맞아요. 그 진짜 C, A마이너, D마이너까지는 좋은데 그 F 때문에 다들 포기를 많이 하시죠. 네, 저도 중학교 때 F코드가 굉장히 미웠습니다.

마를린 맨슨, Sweet Dream. 이어서 Roxette, It Must Have Been Lov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벌써. 오늘 마지막 곡, Peter Yarlow, Whirling Rainbow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피터 얄로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포렌메리, 피터 포렌메리의 그 피터 야로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찬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0: 예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

나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 도심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에서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 행사가 진행됩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이 구간 도로가 통제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고속도로나 서울시내 도로 상황 대부분 여유가 있는데요.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들 전 구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상황도 대부분 상황이 좋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서울 쪽으로 용담터널 부근 2, 3차로에 합판이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이 구간 이동할 때는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고요. 습도는 86%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휴, 더워.
5: 더워.
4: 왜 이렇게 덥냐.
5: 너무
6: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의 정보센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대부분 지역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 중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전남 광양과 경남 또 경북 일부 지역에 내려졌는데요. 이곳은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고 한낮에는 서울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는 도로 상황 대부분 여유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도심 숭례문에서 세종대로 사이 사거리 사이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 행사가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도심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에서 진행됐던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 행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잠시 후 행사는 종료되겠고요. 이 구간 광화문 방면 도로는 청소 작업으로 조금 더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편 숭례문 방면 도로로 양방면 통행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4호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로 두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뒤로 밀린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도로 상황 소통 원활하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대구 부분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한데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 사이 4km 구간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